0: 멈춰!
1: 가만히 있어!
0: 가만히
1: 있어!
2: 총 내려!
1: 총 내려!
0: 멈추라고!
2: 총 버려!
1: 총 내려!
0: 총 내려!
1: 총 내리라고! 총 내려!
0: 누가?
2: 혼자냐?
0: 총 내려! 총 내려! 멈추라고!
2: 우리는 중국인민 정군이다!
3: 군인? 중국군인 말씀이십니까? 어이! 총 내려! 우리는 조선인민군입니다.
4: 동지, 최선 압니다.

0: 통제, 이거 좀 보세요.
1: 이건 미국 낙하산병들 겁니다. 주위에 떨어진 놈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라요.
2: 우리는 특수 보위 임무가 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.
3: 他们在这儿执行一个特殊的保卫任务，一定是重要的任务。我懂你意思，彭老总也一定就在附近。
1: 가자.
4: 네. 네.
3: 刀用的不错。